0: 니꼬야 굴약 띠뇨. 뭐니 소리야? 니 엉뚱가랑 빠라혼 두뇌 악다 마우사라카보 오깡마다.
1: 니구 갈 못한 까만가 봤다. 나 꾸이 하떡니 뭐
2: 일사만이 하떡다고 미구.
1: 아우쿠 미하떡 니무왕 아쿠 두스 두스
2: 두스 두스
0: 오긴 또나가서 오룩나가 미고 악당하오 소리마다 오강 보우탕 바타 오꼬냐 파기온 어 오이 기사만 똥나가 블리차 아쿠 미군 아 악당

망아, 우이. 아군 진짜 망고. 아, 나곧만 그린 타운 지대 이케리 동고 자꾼 같다가. 와교 고 닥다스 바다 파가보티스 바이 기간 세 스쿨라한. 내 오보 스키톤 아코 바. 이 못다 세 집이타운 아코 보탕 세양 란치 박 사박. Pero kinahalan nga dili na kita mausap. Huwag sa pagkakaroon. Kinahalan ko mga upasaylo ni Inday Kelly.